0: 잊지 말고
1: 어이 기분
0: 하나 둘이 받는 듯이
1: 어이 기분
0: 여느 수물이 받는 듯이
1: 어이 기분
0: 어이 벗기고 내잔다
1: 어이 기분
0: 이명추나 자명추나
1: 어이 기분
0: 서해 바다에 있다가
1: 어이 기분
0: 동해 바다에